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바늘 하나를 딱 꽂고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 하나가 나풀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딱 꽂힐 확률, 그 계산도 안 되는 확률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만난 거다. 영화 번지점프라다에서 주인공이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죠. 밀씨 하나가 바늘 위에 꽂힐 확률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인연이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해보는 아침. 영화 속을 수놓은 아름다운 쇼스타코비치 음악으로 시작해볼까요? 9월 13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첼리스트 얀 포글러, 에릭 야콥슨이 이끄는 The Nights의 연주입니다.

2008년 10월 뉴욕 실황 음반인데 그것보다 더 잘 숙성된 것 같은 잘 숙성된 와인 같은 아주 멋진 사운드네요. 첼리스트 얀 포글러, 에릭 야콥슨이 이끄는 기사들, 더 나이츠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이 번지점프를 하다 에서도 사용이 됐었군요. 정말 대단하죠? 지구에 바늘 하나 딱 꽂고 저기 하늘 꼭대기에서 밀시 하나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로 만난 게 그게 인연이다. 이야, 얼마나 귀한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여겨줘야겠다 생각해봅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9310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고요.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전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도 나누고 있습니다. 역시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논 트로포.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인데요. 고전주의 소나타 형식을 따라한 그런 작품이에요.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다니엘 밀러 쇼트의 첼로,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첼로 소나타 D단조 작품 4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미영님 사연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입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함께여서 기차 여행의 설렘과 느긋함이 배가 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기차 타고 가시면서 사연 주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속절없이 하염없이 펼쳐지는 풍경의 눈길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막 지나가는 풍경처럼 빠른 속도로 또 음악이 흐를 때 그때 많은 감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분 계시는데 문경희님, 한적한 기차역을 지나고 있어요. 혼자 낯선 고장으로 가는 중이라고. 쉼이란 말에, 아 제가 쉼이란 얘기를 했더니 그걸 들으시고, 쉼이란 말에 30년 직장생활에 열흘의 휴가가 딱 닷새 남았음에 감사함에 회로를 돌려보신다고. 반이나 남았네 하셨어요. 네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더니 화살 기도하셨다고. 고맙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죠. 이미영님, 문경희님, 이렇게 기차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즐거운 열차 폴카 작품 281인데요 빠른 박자와 아주 경쾌한 리듬이에요. 기차 바퀴가 레일을 달리는 소리, 또 들떠있는 여행자의 마음을 표현한 폴카입니다. 기차 여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설렘을 주는 그런 일이었나 봐요.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니,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즐거운 열차 폴카를 이어 먹어볼 이길 수 있는 이 곡이었습니다. 빌리 스트레이혼의 Take the A-Train. 트레인은 트레인인데 정말 기차는 아니고요. 뉴욕 지하철 A 노선을 A-Train이라고 하는데 재즈의 전설 듀크 엘링턴이 이 곡을 만든 빌리 스트레이혼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ake the A-Train. A 노선 타고 뉴욕으로 와.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아 이거 듣고 스트레이혼이 아 요거 한번 음악으로 만들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흥겹게 야 듀크 엘링턴이 나를 불렀어. A트레인 타고 오래. 얼마나 오늘 또 신나게 한번 기그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 빅밴드에서 아주 이 곡을 연주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먼 래틀 음반 클래식 엘링턴에서 들으셨어요. 사이먼 래틀이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햄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합세해서 멋진 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4268 쓰는 분인데요. 힘들었던 여름도 가을이 오는 걸 막지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제 아무리 그 뜨거운 여름도 기세 등등했던 여름도 가을이 뭐 밀려오는데 힘을 쓸 수 있나요? 세월이 약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셨어요. 힘든 시간 함께해 준 멀리 시드니에 있는 그분과 가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사티의 슈트부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멀리 있는 그분과 함께 이 곡을 좀 그리고 그분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나 봐요. 근데 이 곡 어저께 유튜브 전해드려서 오늘은 피아노 솔로가 아닌 카운트 테너 요시카스메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릭 사티 유튜브 함께 하시죠.

에릭 사티, 슈투부, 그대를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메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시고요. 4268 쓰는 분께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입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659년 9월 10일 영국인 최초로 오페라를 작곡했던 해니 퍼셀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왕실 예배당 합창 단원이었던 해니 퍼셀.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에 영국 고유한 극음악을 결합해서 영어 가사로 쓰여진 최초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를 발표했고 영국의 오르페우스다 이렇게 불리면서 바로크 영국 음악을 주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인 1786년 9월 11일에는 소나틴의 작곡가로 친숙한 프리드리 쿨하우가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덴마크에 정착해 덴마크 궁정음악을 주도했던 쿨하우. 소나타 양식에 북유럽 토속음악을 더해 다양한 건반음악을 작곡했죠. 1840년 9월 12일 19세기 최고의 음악가 커플이었던 슈만과 클라라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클라라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벌인 끝에 결혼에 성공했던 두 사람. 오전 10시 라이프치히 근교인 쉐네펠트 교회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클라라 아버지 참석하지 않으셨고 멀리 사는 슈만 어머니 편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클라라가 21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9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그녀는 슈만과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남편과 번갈아 써가는 결혼일기를 쓰면서 가장 특별한 생일을 보냈죠. 영국 최초의 오페라를 만든 해니 퍼셀의 그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에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산막에 흐르는 When I'm Laid in the Earth. 내가 땅에 묻힐 때 메초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 막심 에멜리아니 체프가 지휘하는 일보모도로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프리드리 쿨하우의 소나틴의 C장조 작품 20의 1입니다. 어릴 때 피아노 배우신 분들 아마 손가락이 움직이실지도 몰라요. 전악장 듣죠?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 알레그로 전악장,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크리스토프 애셴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프리드리히 쿨라우의 소나티네 C장조 작품 20의 1 들으셨습니다. 전악장 알레그로, 안단테, 론도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또랑또랑 아주 명석한 어린이가 떠오르는 그런 연주였네요. 앞서 들으신 곡 헨리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아에네아스 중에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산막에 내가 땅에 묻힐 때 When I'm Laid in Earth. 막심 에멜리아네체프가 지휘하는 일보모도로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로베르트 슈만, 클라라 슈만의 결혼 기념일을 함께하면서 기억하면서 슈만의 헌정 비트문과 클라라 슈만의 로만츠 작품 22의 1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헌정은 테너 페터 슈라이어, 피아니스트 놀만 쉐틀러의 연주, 클라라 슈만 로만츠는 다니엘 호페 바일린, 세바스티안 크나우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라라 슈만의 로만체 작품 22의 1,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세바스티안 크나우어의 피아노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 비트몽,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 피아니스트 노먼 쉐틀러의 연주였습니다. 9월 12일이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결혼기념일 맞으신 분들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루이 바칼로프의 영화 일 포스티노 테마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아몬드 꽃이 피어날 때의 테마곡이었어요. 기아 칸첼리의 음악이었습니다. 이 기아 칸첼리의 아몬드 꽃이 피어날 때 테마곡은 반도네온의 디노 살루치, 비브라폰의 안드레이 푸시카레프였고요. 일포스티노 테마는 조슈아 벨의 발린, 바네사 페레스의 피아노, 반도네온의 카렐, 크라이엔호프, 그리고 더블 베이스 퍼커션 다른 연주자들이 이외에도 있었습니다.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료 문자 샵 9310,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니까 많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6533 쓰는 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일을 하다 다쳐서 며칠째 누워 계시다고. 하지만 그간 읽고 싶었던 책 실컷 읽고 좋아하는 클래식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재충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소개해 주시는 가정음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어쩜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곡만 쏙쏙 골라서 들려주시는지.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많이 위로받으셨다고. 6533 쓰는 분, 아이고,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셨길 바랍니다. 커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2543 쓰는 분, 일요일 아침 성당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 가정음악 잘

듣고 있어요. 아, 몰래 자는 그레첸 리스트 피아노 편곡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 슈베르트, 몰래 잡는 그레첸, 도이치번호 118. 아, 2543 쓰는 분께 커피도 드리고요. 몰래 잡는 그레첸은 소프라노 발트로이트 마이어의 음성, 게르하르드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귀족 청년 파우스트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순진한 여인 그레첸이 홀로 앉아 파우스트를 향해서 불안한 마음, 그리움을 억누르기 위해 쉼없이 물레를 돌리며 혼잣말로 노래하는 가곡입니다. 아, 리스트 편곡의 그 물레 잡는 그레첸, 서울 작품 번호 558-8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 정말 피아니스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동시에 연주하는 진기 명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자는 그레첸 썰 작품 번호 558의 8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의 연주였습니다. 왼손은 물레가 돌고 오른손은 그레첸이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서 들으신 곡 원곡이었죠? 슈베르트의 물레자는 그레첸 도이치번호 118 소프라노 발트로이트 마이어의 음성 피아노의 게르하르트 오피츠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제자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작곡가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영국에서 작곡한 실내악이에요. 그랜드 육중주 작품 번호 100번 만나보겠습니다.

1813년 봄이었습니다. 29살의 페르디난트 리스 런던에 도착했어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베토벤에게 인정받는 제자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인기가 높았던 리스가 유럽 순회 공연을 다니다 배를 타고 런던까지 오게 된 거죠. 섬나라 영국 청중은 그 어느 도시의 청중보다 열렬히 이 젊은 피아니스트를 맞이했습니다. 리스가 출연하는 음악회 연일 매진이었고요. 사적으로도 그와 만남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 그는 이곳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요한 페터 잘로몬을 만나게 됐는데 리스 집안과도 오랜 인연이 있었던 잘로몬. 리스의 콘서트 기획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 인기는 더 높아졌고요. 덕분에 리스는 1824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런던에 머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런던에서 바쁘고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1815년 페르디난트 리스는 현악 사중주를 한층 확장시킨 6중주 한 곡을 완성했는데요. 두 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를 추가한 이 곡에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랜드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특히 이 곡의 두 번째 악장에는 당시 영국에서 크게 유행하던 노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The Last Rose of Summer 선율이 등장합니다. 아일랜드 민요 선율에 시인 토마스 무어가 새로 가사를 붙여 만든

굵고 수줍던 모습들 아련히 그리워지네. 여름을 보내는 애틋함이 느껴지는 노래가락이 등장하는 실내악 페르디난트 리스의 그랜드 6중주 작품 100번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2악장 안단테 아일랜드 에어, 3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전악장 들어보시죠. 앙상블 콘체르탄트 프랑크푸르트의 연주로 연주시간 23분입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루이스의 그랜드 6중주 작품 100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2악장 안단테 아일랜드 에어, 3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을 들으셨습니다. 앙상블 콘체르탄트 프랑크푸르트의 연주였어요. 영국 전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 여름날의 마지막 장미 아일랜드 민요 선율에 신 토마스 무어의 가사가 붙여진 이 노래는 정말 여름이 끝나가는 순간의 어떤 안타까움,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열정을 그리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어서 이 곡으로 영국에서 또 인기 몰이를 했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한 분의 베토벤의 제자죠. 칼 체르니의 안단테와 폴라카 중에서 알레그로 알라 폴라카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혼,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